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6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북조선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북조선 방문은 2019년 이후의 일입니다. 중국은 북조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등을 의식해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는 2040년대까지 2기에서 5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건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5일 열리는 원자력 정책 관련 회의에서 원전 재건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40년대까지 2기에서 5기를, 2050년대까지 11기에서 14기를 재건축하는 목표가 담깁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전력정책의 골격이 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으로 전환했지만 각지의 원전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방법이 과제였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으로써 사업의 예견성을 높이고 인재 육성과 투자 촉진으로 연결하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주부 전력이 하마오카 원전의 재가동의 전제가 되는 심사에서 지진의 상정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각되는 등 부정도 발생해 목표 실현을 위한 신뢰 회복이 초점입니다. 이 방침은 5일 회의의 논의를 거쳐 올여름의 관계 강요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2: 모태기 외상은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관련 협상 시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의 압델라티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사태의 진정화를 위해 긴밀하게 연대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4일까지 이틀간 도쿄도 내에서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파키스탄 등과 함께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의 외교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를 포함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태의 진정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압델라티 외무장관이 현재 협상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으며 양국 외상은 긴밀히 연대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세와 관련해 착실하게 평화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며 부흥을 위해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외상은 북조선 관련 대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정세와 유엔 안보리 개혁, 일본 기업의 이집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부대 주둔을 계속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레바논의 국영통신은 4일 각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헤즈볼라도 4일 새벽에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카셈 사무총장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휴전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점령이 계속되는 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의 전개에 있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도 타스님 통신이 4일 전한 성명에서 휴전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레바논을 포함한 각지의 전투 중단이었다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레바논 정세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란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과는 분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지만 이란 측은 일관되게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려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의 전투 종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UNDP 유엔 개발 계획 가자 사무소 수장이 NHK 취재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휴전 합의가 발효된 후에도 현지 상황은 불안정하며 상당히 열악하다면서 일본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UNDP 가자사무소 수장인 알레산드로 무라키치 씨가 4일 도쿄에서 NHK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합의가 발효됐지만 그 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UNDP 부흥 계획 중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계획도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 당국이 휴전 이후 9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무라키치 씨는 현지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무라키치 씨는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 측 공격 등으로 발생한 잔해가 6,800만 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복구 작업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작년부터 약 1,840만 달러를 출연해 잔해 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철거한 잔해는 전체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불가결하다면서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1: 중국 베이징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의 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텐안먼 사건이 4일로 37년이 돼 타이완에서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텐안먼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홍콩에서 추도 움직임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봉쇄되는 한편 타이완의 타이베이에서는 매년 6월 4일에 추도 집회가 열리고 있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건 당시 대학 강사로 베이징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 우러나 씨는 타이완에서는 지금도 텐안먼 사건을 공개적으로 추도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추도회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1989년 6월 4일을 의미하는 숫자 8964 모양의 촛불을 상징하는 불빛을 나열하고 참가자들이 묵념을 올리고 희생자를 추도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2: 올해 대형 연휴 전후인 12일 동안 나리타 공항 출입국자는 111만여 명으로 작년 대비 거의 달라지지 않았지만 일본인이 증가하고 외국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나리타 공항 지국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12일 동안 나리타 공항 출입국자 속보치는 111만 6,290명으로 작년 대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36만 2,080명으로 작년보다 16% 늘어난 반면 외국인은 75만 4,210명으로 작년보다 8% 줄었습니다. 출발편 노선별로는 한국이 11만 8,4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이완이 6만 5,100명, 미국이 5만 6,500명, 지난해 두 번째로 많았던 중국은 5만 2,300명으로 4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홍복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4과 자기의 희망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탐은 부끄러운 듯이 일본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0: 오늘 대화 내용은 탐이 그 친구와의 추억을 돌이켜보는 장면입니다. 탐은 일본에 오기 전에 베트남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음악대학 학생인 유기가 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는데요. 그 연주에 완전히 매료된 탐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제1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んにちは。私はタムです。あ、僕、ユウキです。
3: タムさん、日本語ができるんですね。少しだけです。ラジオで勉強しました。すごいですね。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ぜひ来てください。僕が案内します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유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 こんにちは.
0: 안녕하세요.
3: 私はタムです.
0: 저는 탐이에요.
1: 유키가 대답합니다.
2: 아, 僕 유키です.
0: 아, 나 유키예요.
2: 탐산, 일본어가 되기는ですね.
0: 탐 씨, 일본어를 할 수 있네요.
1: 탐이 말합니다.
3: 少しだけです.
0: 조금만요.
3: 라디오에 勉強しました.
0: 라디오로 공부했어요.
1: 유키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 すごいですね.
0: 와, 대단하네요.
1: 탐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0: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1: 유키가 기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0: 꼭 오세요. 내가 안내할게요.
1: 탐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베트남에서 만난 음대생 유키였군요.
0: 네, 두 사람이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こんにちは。私はタムです。あ、僕ユウキです。タムさん、日本語ができるんですね。少しだけです。ラジオで勉強しました。すごいですね。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ぜひ来てください。僕が案内します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3: 일본에 行ってみ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일본은
0: 일본. 그 뒤에 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4: 行ってみたいです는
0: 가보고 싶어요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희망을 말하고 싶을 때는 동사의 태형에
4: 미타이를
0: 붙입니다.
1: 가다, 입구의 태형이 이때니까 가고 싶다는 이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말투가 됩니다.
1: 그런데 장 선생님, 지난번에 이키타이 데스, 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타이데스하고 테미타이데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0: 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4: 타이데스를
0: 사용합니다.
4: 테미타이데스는
0: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고 실현하기 좀 어려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行ってみたいです. 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そうですね。 相撲を見てみ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そうですね。
1: 글쎄요.
0: 대답을 생각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6: 相撲を見てみたいです。
1: 스모를 구경해 보고 싶어요.
4: 스모는
0: 스모, 일본의 씨름이죠.
4: 미테미타이.
0: 구경하고 싶다는

0: 가다는
1: 노보르,
0: 그 태형은
1: 노보떼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후지산이 노보떼 미타이데스. 후지산이 노보떼 미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유기한테서 일본어를 할 수 있네요 라는 말을 듣고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少しだけです.
1: 少しだけです.
0: 는 조금만이요 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쉬운 일본어로 말해줄 거예요.
4: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少しだけです.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こんにちは。私はタムです。あ、僕ユウキです。タムさん、日本語ができるんですね。少しだけです。ラジオで勉強しました。すごいですね。日本へ行ってみたいです。ぜひ来てください。僕が案内しますよ。ハルさんの知恵袋。
6: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화 예에 나온 스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용보 씨, 스모는 일본의 국기라고도 하는데요. 스모를 본 적 있으세요?
6: 아, 그럼요. TV에서 본 적이 있죠. 커다란 몸을 부딪히면서 대전하는 모습은 정말 박력이 있죠.
0: 네, 스모는 선수 두 명이 대결하는데 먼저 상대편의 몸을 씨름판 위에 닿게 하거나 씨름판 밖으로 내보내는 쪽이 이기는 건데요. 스모의 본 대회는 1년에 6차례 홀수달에 개최되죠. 도쿄, 오사카, 나고야, 규슈 등 대회에 따라 개최지가 정해져 있어요.
6: 네, 표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네, 일본 스모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영어 안내가 게재돼 있습니다. 만일 매진됐어도 연습 광경이라면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선수는 각각 헤야라고 하는 도장에 소속돼 있어서 스승의 지도하에 수련을 쌓고 있죠. 아침 연습을 견학할 수 있는 도장도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